안사도 가비약 난 나두르는 아그레카 산스임 허야게는 아야레기에 파반렐락 부마타 모나게수는 모호타카 가비에 아야치네야 가비에라게는 안들로 උඩුහුලඟක්ව අයාලේ ගසාගෙන යන මට අන් සතු කවියක් රැගෙන ගොස් කොහෙද යන්නද ඒත් එක දෙයක්